0: 다 드니르베 다 아다지 룬더 리베 타네 지 템베비 지 소소다 담자로 지 다 숨대하 드니르베야 다시 드베 타세요 그지 숨이었어요 지리안 좀더스에는 변화 남자의 그들이야 아니 천지 좀더 녀고 뭐 주나서 좀더스에 대한 비 토저터도 그 시행도 와 다 가서 그게 람드베 지 데부터도 그래 좀더스에 하게 다니엘이 숨도 와 저다 간다 좀더스에 하게 쓰기냐 그 죽서 맨날 연대와 다 안 된디 좀더스 시사로 신하고 좀더스에 대하다 좀더스 임바래 다 지니들 따와서야 되게 패지 좀더 다 제시오셰 태과스 대하디 삼바 자체 중국왕기 태과스 제위하래 터지 차네 다 따와서 럭비 패지 시르비 차네 태과스로 뭐 터지 차네 근데 인도 다 상제베 그러나 추루나 샤샤나 따외관에 좀 더 시스 제위하래 아니 지나마 도레바 선자 몸어봤어 태과관의 세배이나 삼바 자체 중국왕기 년도기 태과 랑산제가 태과 대신이 태과 아니 대신이 태과라 치라도 아니 바로도 신비 태과다 대부성아 다시 태과하시네 나도 300원의 책임을 요하래 자 따지는 대회는 따와다 가서 다 둥다다 태과신 두스 다 니로 책임을 자네 태과 대신 뭐 자네야 그냥 둥다 가서 태명배 둥다 좀봐 이게 봐 이봐 봐 이야 태과 멤버 체니 야 좀더 택시기 좀더 좀봐요 용기하래 지단 태과리야 지중 니체 대신도 좀더래 참도 니보디 태명이 좀더 웃음 니보디 택시기 좀더 시작해야래 다 태과 니아랑의 태과 니보디 태과 멤버 아니 전주 선배 태과디 태과 참고 시에
1: So we read from the beginning of the text.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0: Penaini, peni tawa cita mabe tawa sungengi. Ini changju sambatende yuguyare. Sajide ini sambel kone tejima. Kedaoko tabi iwan siru ke chane anda kasur besiramer tu dzida ba hejiyongai imbari. Taya nyarang pakadogo. Nyarang omu nubu tu dzidi. Tawa chane tejim tu dzida. 진댕에 우메 다완 진댕에 야나 웃음 그다 다와 그런 진대봐 다 좋은 우메 다완 진대봐 야 삼배 차네 장두 이지 삼배 타바정 되는 여인 두산에 태국매봐
1: So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on the Garland of Views and the opening line states that it's a note summarizing the different views and vehicles and so on So there's a reference to the term views as opposed to vehicles. And views here really refers to philosophical views, which is the views that are part of the tenets of the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when we use the term drupta, the philosophical tenet, it refers to establishe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or traditions that have been arrived at as a result of a process of reasoning and process of understanding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So on the combination of scriptural authority and reasoning process, one arrives at certain standpoints. And these standpoints are referred to as the philosophical tenets. So the views here refers to those type of standpoints, the views that the philosophical schools have arrived at as a result of a reasoning and also understanding of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And vehicles here refer to the vehicles of the path, so which are such as the vehicles of the disciples, hearers, and vehicles of the self-realized ones, or the Pratyeka Buddhas and the Bodhisattva vehicles. So in essence, the different views are ways of understanding different standpoi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wisdom, aspect of the path, and vehicles, differences of vehicles are understoo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ethod or the skillful means aspect of the path.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for example, in the Buddhist tradition,

0: 지자 남샤디 낭배 좀다. 드르르베 따가다 샤지 신되겐디 낭바 따야잖아. 좀더 봐야 나. 따와 따가다 그 샤지 실을 치르도 기베다 가속을 그게 더주로 더주다 대드르르베니 좀더 증엔디 다 춘디를 치르도 기베 좀더 봐. 드리임을 해.
1: So then the fourth standpoint is referred to as the extremists, and this is defin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Thes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those who view cause and effects erroneously, and those who view the ab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a cause. All of these are views of ignorance. So this particular standpoint, extremists, really refer to adherence to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speaking, within human beings, there will be those of adherence of a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are not adherence to a particular philosophical school. So many of the views that are described earlier were, strictly speaking, not really philosophical views as such, but rather representing a certain mental persuasions of individuals. But from here on, the views here refers to the views an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So when we speak of philosophical schools in this context here, and broadly speaking, there is the Buddhist, there are the Buddhist schools on the one side and the non-Buddhists on the other. And the different demarcation between Buddhists as opposed to non-Buddhists philosophical schools i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a particular individual upholds what are referred to as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ose who uphold the four seals are characterized as a Buddhist philosophical adherents of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reject the four axioms, four seals, but uphold a different standpoint are referred to as the non-Buddhist, adherents of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0: Da, Tao Kata Ki Chakya Shi, Amen Chue Ki Tom Shi, Suna Di, Duje Suje Midakwa. Seya, Da Di, Midakwa Seya Di, Midakwa La Nisha, Junji Midakwa Da Geji Ki Jibu Nisha. 다 안 되지. 깨지기 집에 미다고 잘못 얘기하래. 단디 컨디션 쓰고래. 선아. 상관없어. 변하지. 배신기소로 그냥 아주 미미지네. 슈구다. 균 가도야 도가. 균지도야 도가. 그 균지야 돼. 그 깨지기 집어지 여러 인상. 그 갈래야. 변하다 도마 끼. 되네 개. 되네 지도야 도가. 그 깨지 집어지 매나 토마슈누 되네에는 바로 가서 우리 달마 달유 영식 말와 그 교의 누구 예배 차네 에는 그 타마디 지르라도와 자 근데 이제 균지 집어지 여야 코 깨지 집에 런신 전지 인바 인상 에는 균지 집어지 유야 자 근데 이제 다 조업하는 거 아니면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성 자원에 송어지기 탐업에 시시버돌이야 류 나눠라 교어디 추수까지 나눠 교어도 되기도 와 아니 친남교로 거 아니 매일매일 교대야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사나 니리 형야 되고 계시 직루 여러분다 따지리 인도 디 아니 가서 오래 계시기 직배 미다과 미다과 잘못이 얘기하네 늦었는지 미다과 왔어 다 드디게 드디인도 교진지 전에 아니 그 교어줘야 인생이 인신자나 탐자로 깨지 지게 되는 얘기 미답하는 시대에 제발 따와나 깨지 지게야 돼 강한 게 제발했을 없나 따와 지시다마면 되면 나리야 양지 가사 주부디 나도 정기부터 가사 주사네 뉴스 제발 아니 그 선이 숨사지 시에니 다와드네게 토마 아니 게 차와 내베 차와 아니 가베 차와 센 어드네지 그 선임을 다시 셔드리었다 셔서가 다 배신 너데베 연세기 딱

0: 이거 송도 제가 다네 토고 그래서 와인 바래. 아 대신도 아니 나와서 왜 문주고 나래야. 군수들이 쇼양하고 대교고 남배교고 대니교고 나와이 눈산에 개월은 또 수지. 대현의 자수 바로 초동으로 선 송인 바래. 자 근데 이 민주산에 가서 우리 그 산지지 고바 아니 근데 성수 미세가 된지 콜로. 딘데기 아니 대비연대 대문도 제발해야 교주네 아니 탑시 송도 되고 그래서 송인 바래 레디 하루도 심배 대배 걸려야 탑시 예를 미시고 세야도 송구야 말해 가려서는 탑도 실업 세야디 모소소를 샤고 위하래 나아기 대배 걸려야 탑시 예를 미시고 반절 세야디 탑시 예를 미시고 세야디 탑도 실업 모소소니 아니 직조수 직송의 관에 예 가서 우리 그 송도 잡았어요 대장마인 봐 물로 찍라 덕세 탑시 소수 잡아 마도 모 찍도 예대로 찍이 저상가 모 예 미시바 세야지 송인 바래 근데 인도 떨어졌어 다 탑시 예 미시바 물로 찍리야 아니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버는 뒤에 내저 라미지 걸리야 아니 외색이 이실래 아니 숙 가서 우리 그게 수고도 나봐 지수 틈에 아니 람직다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수고도 나봐 틈에 람디 퇴직을 이어대고 제체 드리리보다 탑시 간다 외세 찍니 아니 수고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을 쉬어야 되고 지금 둘을 그게 가서 우리 그게 다 둘을 그게 둘을 대고 지금 쉬고면 어 드리시게 다 해요 어다 소소 드리지 공업을 누야지 예배 인도산에 대시 그게 시등이야로 달래야 아니 규도 오메급네 장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동료도 그 송놈 하샤와 매네 드리지가 다 서구로 깨세 아니 깨베 서구 등이를 미네 야 동료 보면 어 드리들라 아니 탑시 다 탑시 이게 메시버 배지 가서 그래. 다만시 탑듯이 성구 다시와를 미국에 차네 탑다. 아니 동일을 예반 전배 차네 실업 차네 수야지. 다 탑시 오직 독세 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봐도 배지 면로. 자, 다 조조 탑시 이게 메시버디. 네, 내서 라미가 그러면 송대하게 구투 송주. 로베컴의 수주 송대야. 다 대관
1: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indivisibility as its a central characteristic. So what is the indivisibility we are speaking of here? So the indivisibility here refers to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So it is the indivisibility of the two aspects of the path, method and wisdom, which is the essence of the Vajrayana path. However, insofar as the need for the union of method and wisdom is concerned, and this is also emphasized in the perfection vehicle, the sutra vehicle as well. For example, we find in Nagarjuna's text, there is an aspiration at the conclusion of a text where he draws parallel or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accumulations, the accumulation of wisdom and accumulation of merits, as corresponding to the two Buddha Kayas, the form body of the Buddha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nd it is by relying upon a path which has the two accumulations of merit and wisdom, one aspires to attain the Buddhahood, which is the embodiment of the two Buddha Kayas, the two Buddha bodies of form and reality. Similarly, Chandrakirti explains in his supplement to the to the middle way.

0: if that block of ice has no quality of water contained within it, if the nature of ice is not water, then there wouldn't be the possibility of getting water from it. So in the same manner, since all the various levels of gross afflictions and conceptual thought processes and so on arise, all of these impure and contaminated states of mind arise from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y can eventually dissolve into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as well.
1: 나 진지를던 무슨 바스다디 무슨 바로 또 봤니 최대한 얘네 상황제바 내가 대한 룽더 맹아던 개와야 메인라스 다 귤룽 맹아 당 민거와 다 귤룽 맹아네 땡여대 봐 지들 땡받는지 되는 내도 되는지 됐다 지금 다시 신발에 쓴 거 여사래 룽더 맹아 그 세상으로 땡봐야 메인 바라 랑기 리그베 로이 띵도 이치베 무슨도 또 봐오스 다 랑기 냠소 나나 애니 냠뉴지기게다베시
0: Then the next is the fourth understanding, that is the direct understanding. And in this section we read from the text. Direct understanding, this is on page 38. Direct understanding is understanding that the abiding of all phenomena, primordially as fully enlightened,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nd that it does not depend upon the words of the scriptures and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lone. This is understood directly as one has gained conviction from the depth of one's mind by means of one's own intellect. So this particular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1: That day, Jangulo Taya, the Sundua, Musum to Tosu, Dilani, Tangi, USA, Tachido, Migusos. 다 배제디 안 돼. 남자야 안 돼. 로드로 온부 숨나라라 되는 줄 알아. 전기이시. 배이시. 배이시리아. 아니 가수를 그게 답 안 돼. 세동 숨주다. 세동 숨주 터도디 전기회세. 전기이시체. 대응하라 배이시체. 다 사운드를 체결했잖아. 르브시브 튼지웨세. 데네 페지다 르브 스페스무스 샤두먼드다 제니아다 죽을 직사는데. 세멘터도 배웨세 이시. 송대하다 튼지 튼지 이시 배 이시. 다 배 이시 되려야 양차라 니첸. 패지 능숭 제일 샤야게 베이시지 능숭 다다 능숭 참모 능숭 참모가네 세상으로다 러신제 주군도 참모가네 샤야게 베이시지 러신제 주 똑바 라바가네 샤야게 베이시지 패지 응구에서래 너다 되다 딱 하나 안다디 세동 숨주 세하게 살았디 뭐 손이 늦잖아 차라 멍구 지래 이거도 와 림베 림베 림베 그냥 용지냐 이거야지

0: 他因为咱们上街去，这个呢，对接看不到，没办法上吧，就出门，就接电，接这些东西呢。那个送别，南街，因为送别早就的，因为事情送的，这个样的，啥的，现在的，雷家的。다 가서 레자가 숨을 때 다 레자 깰 때에 다 산지 그게 쳐 탈사 지 자나레 엔 자나네 파 타데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아 야 대신 네 가서 다 자네 페네 야 주 소유 아니 우르스 군기다 제전인데 이리 나러려야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도 이제 상황을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난 적이 와래 측예도 뉴루 첨부 첨부 맨날 연어 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난 데야 차 되기 와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ese